0: 삼라예 정우발예 하차 고향 무목세모
1: 사람사이 사이초 연중의사이 이곡도 헤헤 애자오사인 안상아 안타나가 공화로인 제일 제일 띠 인간은 순성화랑
2: 아 그러네

헤이 아카스바니 아이즈올라니 또나 주한 산티앙룽렌 훈 간망아가 비약디카사이 간가이 샤도나니 간낭이 삭마삭빌토르히 로알로디 삭멜모이 티라니야 비약디간 론사앙